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타이완과 관련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차담과 점심을 함께한 후 사흘간에 걸친 공식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시 주석과의 의견 교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의 생각은 매우 강했지만 나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주석으로부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타이완 측과 협의해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련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와 무역 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면에서 많은 합의를 맺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보잉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발주하는 것이 포함된 외에도 중국이 미국산 콩을 수십억 달러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고 시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 등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개방을 위해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나는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5일 밤 전화로 회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화회담은 15일 오후 7시 반부터 약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전화를 거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한 후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와 안보 등 중국을 둘러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타카이치 수상은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진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을 재차 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회담 이후 타카이치 수상은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흔들리지 않는 일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카이치 수상은 또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기회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과 관련한 의견 교환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일본에는 큰 힘이 돼줘서 매우 감사한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0: 유엔의 터크 인권 최고 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 부문의 수장인 터크 인권 최고 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 이즈카 코이치로 씨 등과 도쿄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약 40분간 진행돼 가족들은 모든 피해자의 일괄 귀국 실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하고 유엔의 지원과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터크 인권 최고 대표는 직접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며 이 문제에 관심이 모이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후 요코다 타쿠야 씨는 제 어머니 사키에게도 배려의 말씀을 하셔서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큰 용기를 얻었고 북조선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즈카 고이지로 씨는 어머니는 납치된 지 오랜 세월 동안 북조선이라는 잔악한 국가에 의해 인생이 계속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번 면담이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기하라 관방장관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인 마츠모토 쿄코 씨의 가족 등으로부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받고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마츠모토 쿄코 씨의 오빠인 하지메 씨와 당시 소속돼 있던 노동조합 UA젠센의 나가시마 회장 등은 15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100만 명 남짓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정부에 제출된 서명 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카이치 수상도 납치 문제에 대해 의식이 매우 높고 나도 그 뜻에 따라 하루라도 빠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확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후 하지메 씨는 기자단에게 정부에는 납치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인 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서명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은 데 대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부모 세대가 1997년에 가족회를 결성했을 때는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서명을 부탁한다고 말해도 대부분이 멈춰서지 않았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지원과 노력으로 2천만이라는 커다란 민의가 보여진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따름이다. 북조선은 이러한 분노의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할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불신감으로 인해 협상이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문지인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이란과의 협상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 기간에 대해 20년만으로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보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이란이 농축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하는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송에 대해서는 이란은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제거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タ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샤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세.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タ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0: 아리마스카?
1: 라고 말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아리마스카? 오마모리 와 아리마스카?
2: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3: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4: はい, こちらです.
1: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2: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1: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0: すみません.
1: 이라고 먼저 말하죠.
0: 지즈는
1: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4: はい, こちらです.
2: 네, 여기요.
1: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0: ありません.
1: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0: ちょっと
1: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0: すみません.
1: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2: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0: 지도는 ありますか?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0: 센스. 센스입니다.
1: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1: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1: 닌자노 티셔츠 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0: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
1: 라고 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すみません.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すみません.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いらっしゃいませ.
0: いらっしゃいませ.
1: 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の T샷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5: いらっしゃいませ.
6: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7: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6: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8: お寺ですか?
6: 行きましょう.
0: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리모는 센소지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2: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1: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끼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2: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1: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 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충용 아나운서
1: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된것 같습니다.
0: 다
1: 네.
0: 커버렸으니까. 네.
1: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0: 오,
1: 네.
0: 아주
1: 그,
0: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1: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너무
0: 예.
1: 좋았습니다. 네.
0: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의적절하게 다녀오신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 카페에서는요,

0: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 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회, 이렇게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 아니라 그런데 또 꼭 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푸사마 야요이 씨인데요. 이게 전에 네. 한 2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세아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은 걸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되게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네.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의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0: 그렇습니다.
1: 보셨죠?
0: 예, 네.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간꽃, 분홍색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 아트 등 전 장르의 작가가

0: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있나요?
1: 아니요,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흐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0: 그렇습니다.
1: 이 대반고흐전,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욱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네.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네.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그렇죠. 일본 전시회 볼 수 있고 아주 뭐 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치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치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에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야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떼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 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키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키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 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셋도 이 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 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이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코사카 레일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타이완과 관련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차담과 점심을 함께한 후 사흘간에 걸친 공식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시 주석과의 의견 교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의 생각은 매우 강했지만 나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주석으로부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타이완 측과 협의해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련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와 무역 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면에서 많은 합의를 맺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보잉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발주하는 것이 포함된 외에도 중국이 미국산 콩을 수십억 달러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고 시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 등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개방을 위해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나는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5일 밤 전화로 회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화회담은 15일 오후 7시 반부터 약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전화를 거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한 후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와 안보 등 중국을 둘러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타카이치 수상은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진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을 재차 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회담 이후 타카이치 수상은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흔들리지 않는 일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카이치 수상은 또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기회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과 관련한 의견 교환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일본에는 큰 힘이 돼줘서 매우 감사한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0: 유엔의 터크 인권 최고 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 부문의 수장인 터크 인권 최고 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 이즈카 코이치로 씨 등과 도쿄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약 40분간 진행돼 가족들은 모든 피해자의 일괄 귀국 실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하고 유엔의 지원과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터크 인권 최고 대표는 직접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며 이 문제에 관심이 모이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제 어머니 사키에게도 배려의 말씀을 하셔서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큰 용기를 얻었고 북조선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즈카 고이지로 씨는 어머니는 납치된 지 오랜 세월 동안 북조선이라는 잔악한 국가에 의해 인생이 계속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번 면담이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기하라 관방장관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인 마츠모토 쿄코 씨의 가족 등으로부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받고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마츠모토 쿄코 씨의 오빠인 하지메 씨와 당시 소속돼 있던 노동조합 유에이젠센의 나가시마 회장 등은 15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100만 명 남짓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정부에 제출된 서명 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카이치 수상도 납치 문제에 대해 의식이 매우 높고 나도 그 뜻에 따라 하루라도 빠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확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후 하지메 씨는 기자단에게 정부에는 납치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인 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서명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은 데 대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부모 세대가 1997년에 가족회를 결성했을 때는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서명을 부탁한다고 말해도 대부분이 멈춰서지 않았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지원과 노력으로 2천만이라는 커다란 민의가 보여진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따름이다. 북조선은 이러한 분노의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할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불신감으로 인해 협상이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문지인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이란과의 협상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 기간에 대해 20년만으로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보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이란이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하는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송에 대해서는 이란은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제거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タ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샤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세.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야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야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タ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스미마셍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6: 하이, こちらです.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ありません.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ちょっと.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도はありますか? すみません. 지도はありますか?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우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예,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예,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 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서
0: 네.
1: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된것 같습니다.
1: 다 커버렸으니까. 네.
0: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1: 오,
0: 네.
1: 아주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0: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너무
1: 예.
0: 좋았습니다. 네.
1: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의적절하게 다녀오신 것
0: 네.
1: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여성 초대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대전 여성 초대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위에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그런데 또꼭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신데요. 이게 전에 한
0: 네.
1: 2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회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고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되게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0: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0: 네.
1: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시죠.
0: 네.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에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보셨죠?
1: 그렇습니다. 예,
0: 네.
1: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간 꽃, 분홍색 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0: 네,
1: 꽃도.
0: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또한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해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 아트 등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0: 아니요,
1: 있나요?
0: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1: 네.
0: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이
1: 그렇습니다.
0: 대반고흐전.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호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1: 네.
0: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0: 네.
1: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일본
0: 그렇죠.
1: 전시회 볼수 있고 아주 뭐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 네.
0: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찌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찌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 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에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이 아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대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 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케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케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세토 이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1: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0: 네, 한국에도 옛날에 이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코사카 아레일 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 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예,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예,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0: 오기죽이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중에 아나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0: 다 커버렸으니까.
1: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0: 오, 네. 그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1: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오늘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적절하게 다녀온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여성 초대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미술 대전 여성 초대 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 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회,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알려주시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 아니라 그런데 또 꼭 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씨인데 이게 전에 네. 한 2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은 걸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되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1: 네.
0: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에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보셨죠?
0: 그렇습니다. 예,
1: 네.
0: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간 꽃, 분홍색 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1: 네,
0: 꽃도.
1: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한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재에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 아트 등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1: 아니요,
0: 있나요?
1: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0: 네.
1: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호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이
0: 그렇습니다.
1: 대반고흐전.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욱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0: 네.
1: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0: 예, 그러니까
1: 네.
0: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일본
1: 그렇죠.
0: 전시회 볼수 있고 아주 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0: 네.
1: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찌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찌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 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에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이 아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떼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 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케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케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세토 이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코사카 아레일 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타이완과 관련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차담과 점심을 함께한 후 사흘간에 걸친 공식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시 주석과의 의견 교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의 생각은 매우 강했지만 나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주석으로부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타이완 측과 협의해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련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와 무역 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면에서 많은 합의를 맺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보잉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발주하는 것이 포함된 외에도 중국이 미국산 콩을 수십억 달러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고 시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 등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개방을 위해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나는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5일 밤 전화로 회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화회담은 15일 오후 7시 반부터 약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전화를 거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한 후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와 안보 등 중국을 둘러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타카이치 수상은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진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을 재차 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회담 이후 타카이치 수상은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흔들리지 않는 일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카이치 수상은 또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기회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과 관련한 의견 교환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일본에는 큰 힘이 돼줘서 매우 감사한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0: 유엔의 터크 인권최고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 부문의 수장인 터크 인권최고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 이즈카 코이치로 씨 등과 도쿄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약 40분간 진행돼 가족들은 모든 피해자의 일괄 귀국 실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하고 유엔의 지원과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터크 인권최고대표는 직접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며 이 문제에 관심이 모이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제 어머니 사키에게도 배려의 말씀을 하셔서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큰 용기를 얻었고 북조선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어머니는 납치된 지 오랜 세월 동안 북조선이라는 잔악한 국가에 의해 인생이 계속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번 면담이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기하라 관방장관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인 마츠모토 쿄코 씨의 가족 등으로부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받고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마츠모토 쿄코 씨의 오빠인 하지메 씨와 당시 소속돼 있던 노동조합 UA 젠센의 나가시마 회장 등은 15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100만 명 남짓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정부에 제출된 서명 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카이치 수상도 납치 문제에 대해 의식이 매우 높고 나도 그 뜻에 따라 하루라도 빠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확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후 하지메 씨는 기자단에게 정부에는 납치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인 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서명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은 데 대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부모 세대가 1997년에 가족회를 결성했을 때는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서명을 부탁한다고 말해도 대부분이 멈춰서지 않았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지원과 노력으로 2천만이라는 커다란 민의가 보여진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따름이다. 북조선은 이러한 분노의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할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불신감으로 인해 협상이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문지인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이란과의 협상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 기간에 대해 20년만으로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보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이란이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하는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송에 대해서는 이란은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제거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뱃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Tシャツ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いらっしゃいませ.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오테라니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Tシャツ見て? 忍者って書いてある. 아, 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1: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1: 아리마스는
0: 동사,
1: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1: 아리마스까?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아리마스까? 오마모리와 아리마스까?
2: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3: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4: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2: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1: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1: 지도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4: はい, こちらです.
2: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1: ありません.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1: ちょっと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1: すみません.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2: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1: 지도는 ありますか?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1: 센스, 센스입니다.
0: 스이마생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까?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1: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1: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3: 스미마셍,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셍.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あ、忍者。いらっしゃいませ。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お寺ですか?行きましょう。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

0: 닌교야키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친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 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 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중에 아나운서
1: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0: 다 커버렸으니까. 네.
1: 네.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0: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1: 오,
0: 네.
1: 아주
0: 그,
1: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0: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1: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적절하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 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 여성 초대 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미술 대전 여성 초대 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회,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 아니라 그런데 또꼭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신데요. 이게 전에 한
0: 네.
1: 2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회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에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세야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고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되게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0: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0: 네.
1: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0: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에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1: 그렇습니다.
0: 보셨죠?
1: 예, 뭐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간꽃, 분홍색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0: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 아트 등 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있나요?
0: 아니요,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1: 그렇습니다.
0: 이 대반고흐전, 밤의 카페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욱 아나운서도 보면은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1: 예.
0: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네.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네.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0: 그렇죠.
1: 일본 전시회 볼 수 있고 아주 뭐 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0: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들 또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찌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찌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 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의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이 아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떼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 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케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케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셋도, 이 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 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이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코사카 레일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いらっしゃいませ.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お寺ですか?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行きましょう.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까?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까? 오마모리와 아리마스까?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

0: 휴게소에서의 대화입니다.
1: 스미마셈. 지도는 ありますか?
2: 하이,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1: 스미마셈. 지도는 ありますか?
3: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스미마셈.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2: 하이, こちらです.
3: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ありません.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ちょっと.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지요.
3: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도는 ありますか?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2: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 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1: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いらっしゃいませ.
4: いらっしゃいませ.
0: 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の T-シャツ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5: いらっしゃいませ.
6: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7: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6: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8: お寺ですか?
6: 行きましょう.
9: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니모는 센소지 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3: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키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3: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타이완과 관련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차담과 점심을 함께한 후 사흘간에 걸친 공식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시 주석과의 의견 교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의 생각은 매우 강했지만 나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주석으로부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타이완 측과 협의해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련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와 무역 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면에서 많은 합의를 맺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보잉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발주하는 것이 포함된 외에도 중국이 미국산 콩을 수십억 달러 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고 시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 등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개방을 위해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나는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5일 밤 전화로 회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화회담은 15일 오후 7시 반부터 약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전화를 거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한 후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와 안보 등 중국을 둘러싼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타카이치 수상은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진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을 재차 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회담 이후 타카이치 수상은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흔들리지 않는 일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카이치 수상은 또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기회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과 관련한 의견 교환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일본에는 큰 힘이 돼줘서 매우 감사한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0: 유엔의 터크 인권 최고 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 부문의 수장인 터크 인권 최고 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 이즈카 코이치로 씨 등과 도쿄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약 40분간 진행돼 가족들은 모든 피해자의 일괄 귀국 실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하고 유엔의 지원과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터크 인권 최고 대표는 직접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며 이 문제에 관심이 모이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제 어머니 사키에게도 배려의 말씀을 하셔서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큰 용기를 얻었고 북조선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즈카 고이지로 씨는 어머니는 납치된 지 오랜 세월 동안 북조선이라는 잔악한 국가에 의해 인생이 계속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번 면담이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기하라 관방장관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인 마츠모토 쿄코 씨의 가족 등으로부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받고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마츠모토 쿄코 씨의 오빠인 하지메 씨와 당시 소속돼 있던 노동조합 UA젠센의 나가시마 회장 등은 15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100만 명 남짓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정부에 제출된 서명 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카이치 수상도 납치 문제에 대해 의식이 매우 높고 나도 그 뜻에 따라 하루라도 빠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확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후 하지메 씨는 기자단에게 정부에는 납치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인 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서명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은 데 대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부모 세대가 1997년에 가족회를 결성했을 때는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서명을 부탁한다고 말해도 대부분이 멈춰서지 않았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지원과 노력으로 2천만이라는 커다란 민의가 보여진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따름이다. 북조선은 이러한 분노의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할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불신감으로 인해 협상이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문지인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이란과의 협상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 기간에 대해 20년만으로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보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이란이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하는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송에 대해서는 이란은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제거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뱃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야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いらっしゃいませ.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야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오테라니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야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地図はありますか?
6: はい、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있습니까?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스미마셍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2: 하이, 고치라 데스.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아리마생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조또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스미마생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수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생 지수와 아리마스까?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2: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까?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셍,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셍.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あ、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6: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7: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4: 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니모는 센소지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1: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끼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